지금 너 보자기 올려봐. 어떻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지금 너무 대 늙어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